0: 이 나발이 개씨.
1: 나발이 분노.
0: 와. 네.
2: 오케이. 그래서 저들 가위가 방아시즈즈즈. 제리카 teman baca itu adalah.
0: 이 맞나요, 마이?
1: 마이.
2: 마이. 야.
1: 아슬이다.
2: 하도 가자.
0: 좋아요, 마이. 좋아요. 아무리 일단 이거 진짜